0: 삼수 다 포기하였느냐? 어메 뒤면 죽어버리냐?
1: 예예예예예.
0: 단지는 어스마 포아포아로.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야 전문이냐? 어메 주문이 깎아 맨님.

아츠 사라 아 와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 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